하는지기뻐하는지동의하는지를사업검증의근본표준으로삼아하나하나의민생실사로당의집권기초를더공고히해야합니다그속에담긴과학적사상방법을깊이깨닫고사상에의한당건설과제도에의한당을다스리는것을함께추진하며당성당풍당기류를함께틀어주고감히부패하지못하고부패할수없으며부패하고싶지않게하는체계를일체적으로추진해당을관리하고다스리는체계화과학화규범화수준을끊임없이높여야합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학습의목적은전적으로운영에있으며반드시아는것으로실천을촉진하고학습으로사업을추진해야합니다수권형당건설사상의구체적요구를난제해결해실질적방안과당을관리하고다스리는성과로전환시켜야합니다정치건설이라는명훈을두드러지게하고당중앙의권위와집중통일용도를견결히수호하며정치규율과정치규칙을엄격히지키고정확한지적관을수립실천하며지적공정형상공정체면공정을견결히반대하고실천인민과역사의검증을견딜수있는실적을창조해야합니다지도부를잘틀어주고대우를잘이끌며조직을강하게건설해야합니다민주집중제를엄격히시달하고독과재능을겸비하고충성스럽고청렴하며책임감이있는옹사형간부를대대적으로선발해야합니다기층조직의제1초소제1주자역할을충분히발휘해각종사업이기층에내려가고실제성과를거두도록해야합니다기풍을바로잡고기후를엄숙히하며부패를반대하는것을확고부동하게추진하며엄격하고실질을숭상하는작품을대대적으로선행하고반부패고압태세를유지하며각급지도간부들이렴결자율의방어선을구축하도록교육인도해야합니다중앙제구지도조관련동지성당위이론학습중심서성원성정부지도부성원성당위당건설사업지도소조성원단위성직속관련부문책임동지들이회의에참가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2026년7월1일부터시행됩니다이는당의통일전선과민족사업역사에서리정표적의의가있는대사이며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확고히수립하고중화민족공동체건설을추진하는중대한법치조치입니다본방송국에서는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해독전문안을설치해법률정신을깊이학습터득하고법률규정을전면적으로관철실시하며법률규정을민족단결진보사업을잘하는사상자각과행동자각으로절실히전환시키려합니다오늘은제1편민족단결진보촉진법제정의중대한의의를방송해드리겠습니다18차당대회이래수권형통지를핵심으로하는당조항에서는민족사업에깊은종시를돌리고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새시대당의민족사업의주선민족지역각항사업의조선으로삼고수권형청석의민족사업을강화하고개진할때관한중요사상을형성했으며당의민족사업은새로운역사적인성과를거두었습니다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제정하는것은수권형동지를핵심으로하는당조항에서포치한중대한정치임무와立법임무입니다당의20기3중전회에서는민족단결진보촉진법제정을명확히제기했습니다당조항의결책과포치를관철시달하고새시대당의민족사업의역사적위치에립각해헌법규정원칙과정신을전면적으로관철해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제정하는것은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확고히수립하고중화민족공동체건설을추진하는법치기반을튼튼히다지게되며민족단결진보사업을전면적으로추진하고전국여러민족인민들이중국식현대화로강국건설을전면추동하고민족부흥의위협을위해단결분투하도록추동하는데중대한의의가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길림성교육시험원에서는6월25일에길림성2026년보통대학본과전문대학각과목류입학최저통제점수선을발표했습니다소험생및학부모는
점수를 참고해 지원 작성 사업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본과 전형은 일반교 역사학과조 최저 통제선이 343점, 물리학과조는 321점입니다. 특수요형 통제분수선은 역사학과조가 478점, 물리학과조가 473점입니다. 채용료는 역사학과조가 269점, 물리학과조가 266점이며 예술료는 역사학과조가 257점, 물리학과조가 240점이며 희공료는 역사학과조가 171점, 물리학과조가 160점입니다. 전문대학 전형은 통일적으로 최저 통제선을 확정하고 물리, 역사 2대 과목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중 일반 전문대학의 최저 통제선은 160점이고 채용료는 140점, 예술료는 112점입니다. 교육부문에서는 광범한 수험생들에게 성적 점수선이 발표된 후 6소 각 전형의 지원 작성 사업을 가동하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길림성 교육시험은 공식 사이트, 길림 발표 등의 권위적인 통지를 면밀히 주시하고 학생 모집 계획, 대학 학과 선택 요구를 참답게 연구해 합리적으로 지원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종 지원서 작성 사기, 학생 모집 허위 정보를 조심해야 합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그늘의 훈촌시 경신진 권하촌 책임 일꾼이 훈촌시 교통운수 종합행정집법대대에 특별히 찾아와 교통은 인민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버스는 촌에 진입해 인심을 따사롭게 한다는 촉구를 관련 일꾼에게 전하면서 그들의 따뜻한 봉사와 실무적인 조치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경신진 권하촌 촌민들은 비교적 분산돼 거주하고 있는데 늘 시내를 오가며 일을 보고 치료를 받는 것을 모두 여객운수 버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신진 권하촌과 훈촌시를 오가는 대형 버스는 한 대밖에 없고 하루에 한 편만 있었는데다가 버스 정류장이 촌민 집 어구에서 비교적 멀어 촌민들의 일상적인 이동과 생활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요구를 접수한 후 훈촌시 교통운수 종합행정집법대리에서는 깊은 종시를 돌리고 즉시 여객운수회사와 조율해 버스 노선의 방향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촌내 정류장을 합리하게 증설해 버스 노선의 연장과 최적화 사업을 순조롭게 완성했습니다. 다음, 그늘의 기자가 훈촌시 변방검사 종합청사 주변의 서구역을 현장 취재한 결과 서구역 내 공공 녹화 녹지가 주민들에 의해 무단으로 개간돼 개인 텃밭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공 녹지가 사유화되면서 서구역 주거 환경의 품질도 크게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현장에서 원래 녹지였던 공간이 갈아 엎어져 개간된 뒤 대파, 고수 등 각종 채소가 심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구역 공공 녹지는 전체 업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녹지를 훼손해 채소를 재배하는 행위는 도시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공공 자원을 점유하고 서구역 미관을 해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에 광범한 주민들이 공공 환경을 자각적으로 아끼고 보호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구역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길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전설 사상은 견실한 실천 기초와 심오한 이론적 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견정한 리상 신념을 깊이 깨닫고 길림의 홍색 요전자를 깊이 발굴하며 간부 군중이 반석같이 굳건한 리상 신앙을 수립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긴 높은 역사적 주동성을 깊이 깨닫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꾸준히 다스리며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정치 생태를 정화해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긴 선명한 문제 지향을 깊이 깨닫고 일부 지역, 부문 및 지도 간부들의 지적관 편차, 당 관리 책임 결여, 관리의 관대함, 느슨함, 혼란 등 고질적 폐단을 주시해 문제라는 작은 해결로 체계적 치리라는 큰 심화를 열어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긴 강한 사명 담당을 깊이 깨닫고 당원 간부들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 평가를 가열차 강화해 당 건설의 책임전을 잘 가꿔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긴 심오한 위민 정서를 깊이 깨닫고 군중이 만족하는지, 기뻐하는지, 동의하는지를 사업 검증의 근본 표준으로 삼아 하나하나의 민생 실사로 당의 집권 기초를 더 공고히 해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사상 방법을 깊이 깨닫고 사상에 의한 당 건설과 제도에 의한 당을 다스리는 것을 함께 추진하며 당성, 당풍, 당규율를 함께 틀어주고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 수 없으며 부패하고 싶지 않게 하는 체계를 일체적으로 추진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체계화, 과학화, 규범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학습의 목적은 전적으로 운영에 있으며 반드시 아는 것으로 실천을 촉진하고 학습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수권평 당건설 사상의 구체적 요구를 난제 해결해 실질적 방안과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성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정치 건설이라는 용훈을 두드러지게 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용도를 견결히 수호하며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격히 지키고 정확한 치적관을 수립 실천하며 치적 공정, 형상 공정, 체면 공정을 견결히 반대하고 실천 인민과 역사의 검증을 견딜 수 있는 실적을 창조해야 합니다. 지도부를 잘 틀어주고 대우를 잘 이끌며 조직을 강하게 건설해야 합니다. 민주 집중제를 엄격히 시달하고 독과 재능을 겸비하고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책임감이 있는 옹사형 간부를 대대적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기층 조직의 제1초소, 제1주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각종 사업이 기층에 내려가고 실제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기풍을 바로잡고 기호를 엄숙히 하며 부패를 반대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며 엄격하고 실질을 숭상하는 작품을 대대적으로 선행하고 반부패 고압 태세를 유지하며 각급 지도 간부들이 렴결자율의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교육 인도해야 합니다. 주앙 제구 지도조 관련 동지, 성당위 이론학습 중심서 성원, 성정부 지도부 성원, 성당위 당건설 사업지도서조 성원 단위, 성직속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당의 통일 전선과 민족사업 역사에서 리종표적 의의가 있는 대사이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중대한 법치 조치입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 전문안을 설치해 법률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법률 규정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며 법률 규정을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잘하는 사상 자각과 행동 자각으로 절실히 조난시키려 합니다. 오늘은 제1편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제정의 중대한 의의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수권평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에서는 민족 사업에 깊은 종시를 들리고 중화 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새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주선, 민족 지역 각항 사업의 주선으로 삼고 수권평 청석의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중요 사상을 형성했으며 당의 민족 사업은 새로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수급평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다음

공소항에서 보치한 중대한 정치 임무와 입법 임무입니다. 당의 20기 3종 선회에서는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 제정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시달하고 새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역사적 위치에 입각해 헌법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해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법치 기반을 튼튼히 다지게 되며 민족단결 진보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을 전면 추동하고 민족 부흥의 위협을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길림성 교육시험원에서는 6월 25일에 길림성 2026년 보통대학 본과 전문대학 각 과목류 입학 최저 통제 점수선을 발표했습니다. 수험생 및 학부모는 점수를 참고해 지원 작성 사업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본과 전형은 일반류 역사학과조 최저 통제선이 343점, 물리학과조는 321점입니다. 특수유형 통제 분수선은 역사학과조가 478점, 물리학과조가 473점입니다. 채용료는 역사학과조가 269점, 물리학과조가 266점이며 예술료는 역사학과조가 257점, 물리학과조가 240점이며 희공료는 역사학과조가 171점, 물리학과조가 160점입니다. 전문대학 전형은 통일적으로 최소 통제선을 확정하고 물리, 역사, 이대 과목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중 일반 전문대학의 최소 통제선은 160점이고 채용료는 140점, 예술료는 112점입니다. 교육부문에서는 광범한 수험생들에게 성적 점수선이 발표된 후 6소 각 전형의 지원 작성 사업을 가동하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길림성 교육시험원 공식 사이트, 길림 발표 등의 권위적인 통지를 면밀히 주시하고 학생 모집 계획, 대학 학과 선택 요구를 참답게 연구해 합리적으로 지원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종 지원서 작성 사기, 학생 모집 허위 정보를 조심해야 합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그날의 훈촌시 경신진 권하촌 책임 일꾼이 훈촌시 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대대에 특별히 찾아와 교통은 인민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버스는 촌에 진입해 인심을 따사롭게 한다는 촉기를 관련 일꾼에게 전하면서 그들의 따뜻한 봉사와 실무적인 조치에 진심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경신진 권하촌 촌민들은 비교적 분산돼 거주하고 있는데 늘 시내를 오가며 일을 보고 치료를 받는 것을 모두 여객운수버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신진 권하촌과 훈촌시를 오가는 대형 버스는 한 대밖에 없고 하루에 한 편만 있었는데다가 버스 정류장이 촌민 집 오구에서 비교적 멀어 촌민들의 일상적인 이동과 생활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요구를 접수한 후 훈촌시 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대리에서는 깊은 종시를 돌리고 즉시 여객운수회사와 조율해 버스 노선의 방향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촌내 정류장을 합리하게 증설해 버스 노선의 연장과 최적화 사업을 순조롭게 완성했습니다. 다음, 그늘의 기자가 훈촌시 변방검사 종합청사 주변의 서구역을 현장 취재한 결과 서구역 내 공공녹화 녹지가 주민들에 의해 무단으로 개간돼 개인 텃밭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공녹지가 사유화되면서 서구역 주거 환경의 품질도 크게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현장에서 원래 녹지였던 공간이 갈아엎어져 개간된 뒤 대파, 고수 등 각종 채소가 심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구역 공공녹지는 전체 업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녹지를 훼손해 채소를 재배하는 행위는 도시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공공자원을 점유하고 서구역 미관을 해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에 광범한 주민들이 공공환경을 자각적으로 아끼고 보호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구역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에서두개우수한개선진표창대회를소집했습니다조당위부석이시당위석이며시범구당섭위원회석인림소림시당위부석이시장이며시범구당섭위원회부석이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2026년고중입시준비보장사업을현지에서조사연구했습니다珲春시에서홍색노래로당의은혜를구가하고문명의새기풍이변강도시를물들여당창근105주년경축군중성조제문명실천활동을거행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중국공산당창근105주년을경축하면서6월26일珲春시에서는두개우수한개선진표창대회를소집했습니다표창대회에서는우수당원우수당무사업률군과선진기층당조직을표창했으며전시공부만당원들이선진을본보기로삼아학습을피기고따라잡고예의진취하면서새시대珲春개방발전의격정적인실천에전면적으로뛰어들어중국식현대화珲春의새로운편장을쏘내려가기위해단결분투하도록격려했습니다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사위원회석인림소림이회의에참석해연설했습니다시당위부석이시장이며시범구당사위원회부석이며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회의를사회했습니다시범구당섭위원회부석이며관리위원회상무부주임인리강이회의에참석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리상의도출높이올리고당에절대적으로충성하는정치적품격을고수해야합니다이론적기초를튼튼히다지고공산당원의근본과정신을지켜야합니다근본취지의식을확고히세우고인민을위한초심과사명을자각적으로실천해야하며분투의지를단련하고개방발전의시대적중임을용감히짊어져야합니다자아혁명을용감히하고공산당원의선진본색을영원히간직해야합니다수군평새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의위대한기치를높이축켜들고정석의길림연변사업에관한일련의종료지시정신을다시대조하고다시학습하며다시시달해야합니다당의혁신적이론을리상을견정히하고당성을연마하며실천을지도하고사업을추동하는강대한힘으로절실히존안시켜야합니다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확고히수립하는조선을단단히둘러싸고실물경제를기초로하고제조업의지배적역할을견지하면서혼촌의도약과주월의새국면을힘써개척해야합니다정확한지적관수립과실천학습교육을착실히전개하고당과인민시대에부끄럽지않은새로운업적을힘써창조해야합니다珲春시및시범구부현급이상지도간부시직속및시범구각부문향진가도수직관련부문시직속국유기업주요책임동지표창을받은당원당무사업일꾼과기층당조직주요책임일꾼각분야생산및사업일선당원군중대표들이회의에참가했습니다

사람 소식입니다. 2월 26일 조당위 부석이 시당위 석이며 시범구 당사위원회 석인 림소림 시당위 부석이 시장이며 시범구 당사위원회 부석이 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림국이 2026년 고중 입시 준비 보장 사업을 현재소 조사 연구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수근평 총석의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주 당의 포치를 참답게 시달하며 높은 표준, 엄격한 요구를 견지하면서 시범 사무 조직을 세밀하고 실제적으로 두루지며 봉사 포장을 정성껏 차려 평범한 수험생들의 시험을 전력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림소림은 고중입시 시험점을 찾아 시험 사무 일꾼 배치, 시험장 포치, 질서 관리 통제, 봉사 포장 등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관련 책임 일꾼으로부터 시험 사무 조직, 응급 처리 등 조치 시달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고중입시는 평범한 학생들의 진학의 꿈이 걸린 중요한 시험이며 수많은 가정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정치적 립지를 높이고 고중입시 준비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대학 입시 사업 표준에 맞춰 각종 봉사 보상 조치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시달해 수험생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르고 학부모가 안심하며 사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 규율을 엄숙히 하고 시험 사무의 전 과정 관리를 강화하며 시험장 포치, 시험지 운송과 보관, 시험 감독 일꾼 양성 등 각항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공평 공정한 시험 기품과 규율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응급처치 준비를 강화하고 교통 유도, 소음 관리 통제, 음식과 주숙 안전, 의료 봉사, 폭염 대비, 극단 날씨 대응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응급 대비책을 가열층 보완해 각종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조용하고 쾌적한 시험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요림 등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국 부흥에는 내가 있어 군중성 주제 선전 교육 활동의 착지 효과를 깊이 있게 추진하고 애국 정서를 깊이 뿌리내리고자 6월 25일 저녁 훈천시 홍색 노래로 당의 은혜를 구가하고 문명의 새 기풍이 변강 도시를 물들여 당 창건 105주년 경축 군중성 주제 문명 실천 활동이 훈천시 삼림산 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훈천시 당위 선전부, 훈천시 물련, 훈천시 새시대 문명실천 선전교육중심, 훈천시 홍성류 사회봉사연합회에서 주최했습니다. 활동은 새시대 문명실천 진지의 군중을 결집시키고 인도하며 문화인 성풍화 속의 역할을 가열층 발휘해 전시 간부와 군중의 애국애당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강대한 합력을 결집시키는 데그 취지를 뒀습니다. 활동 현장 분위기는 열렬했습니다. 전시 12개 군중 문예 단체가 번갈아 무대에 오르며 경전 홍색 노래 연창 전시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공화국은 미래로 붉은 별 나를 비추네 산가를 다시 불러 당에 들이다 나의 병사 형제 등 홍색 노래가 당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담아 우렁차게 울려 퍼지면서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또 전국 문명도시 건설 전시판을 설치하고 문명 지식을 보급해 전시 평범한 군중들이 새로운 로종에서 분발하고 문명한 변경 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열정과 열의를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자가 관련 부문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추동하고서 오늘부터 훈천 방천 풍경구에서는 무상 헌혈 수상자를 대상으로 입장료 면제 우대 정책을 출범해 문화 관광 혜택으로 사회의 애심 인사에게 보답하고 사심 없는 헌신의 사회적 풍조를 고양하게 됩니다. 요해에 따르면 이번 입장료 면제 우대 정책의 적용 대상은 국가 무상 헌혈 공헌상 수상자, 조혈모 세포기증상 수상자 및 무상헌혈 자원봉사 종신 영예상 수상자입니다. 우대 규정에 따라 조건이 부합되는 영예 수상자는 풍경구 입장권 무료 혜택을 향수할 수 있습니다.

0: 헌신에 온 애심 인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답일 뿐만 아니라 무상 헌혈은 영광스러운 기여라는 양호한 사회적 분위기를 갈증 조성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공익 활동에 참여하고 따사로움을 전달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도시의 정신문명 건설의 질적 향상에 조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스 안전 위험을 절실히 방비하고 해소하며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수호하고자 연일 군촌시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에서는 가스 안전 검사 정돈과 선전 보급 사업을 조직 전개해 가스 안전 밸브를 단단히 조이고 안전 방호망을 촘촘히 짜고 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훈촌시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사업률꾼들은 상시적으로 상가 추출 검사 사업을 전개하고 매달 길가 상가에 대해 전면 피복 검사를 전개하는 한편 가스 경보기, 호스, 압력 조절기, 긴급 차단 밸브 및 가스 사용 환경 등 안전 우환을 세밀하게 검사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스 기업과 연동으로 사회구역, 주민들의 집에 진입해 가스 배달, 설치, 루출 검사 등 편민 봉사를 제공하고 가스 안전 사용 지식을 설명하며 선전 수첩을 발부하면서 가스 사용 안전 상식을 전방위적으로 보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자가 훈촌시 기상부문으로부터 요약한 데 따르면 고종 입시 기간 강우 날씨가 많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날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분적 지방에는 단시간 내 강한 강수, 천둥과 강풍 등 강한 대류성 날씨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5 내지 10mm로 평년 같은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 기온은 섭씨 21도 좌우이며 고종 27일은 기온이 현저히 높고 풍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강우 날씨로 인해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아지므로 교통관리 통제와 유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수험생과 동반 인원들은 우비를 준비하고 일찌감치 출발해 수험생이 순조롭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음생, 학부모 및 대중들은 최신 일기 예보와 경보에 주의를 돌리고 단시간 내 강한 강수, 뢰우와 강풍 등 강한 대류성 날씨를 방비해야 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날의 권하 출입경 편당 검사소 민경들은 훈촌시 제2실험소학교에 가서 오송 붉은기 경계비 비추고 동심 만리병강 수호 조제 선전 강연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민경들은 국경 획정, 국토주권, 변경 관리 통제 등 기초 지식을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언어로 설명해 학생들이 전민 변방 공고, 전민 변강 수호의 핵심적 의의를 깊이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문명도시가 건설 과정에서 훈촌시 융합매체 중심은 정보의 전파자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행동의 참여자로 됐습니다. 그날의 훈촌시 융합매체 중심에서는 간부 정보분들을 조직해 정화가도 문화사회구역에서 자원봉사와 노동실천 활동을 전개해 매체 역량을 문명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실제 행동으로 책임과 담당을 해석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름철에는 비 소식과 낮더위가 번갈아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기온이 많이 오르는 날에는 식중독 지수도 높아지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요. 냉방기계 본격적인 사용에 앞서 위생 청결은 필수겠습니다. 또한 고중입시가 시작되는 만큼 수험생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건강관리 더욱더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건적인 시기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겠죠?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31도. 춘화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30도. 하다문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31도. 양포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31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31도. 경신,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30도. 반석,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32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32도. 영안,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32도. 밀강,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31도. 방천,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30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에서두개우수한개선진표창대회를소집했습니다조당위부석이시당위석이며시범구당삽위원회석인림소림시당위부석이시장이며시범구당삽위원회부석이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2026년고중입시준비보장사업을현지에서조사연구했습니다珲春시에서홍색노래로당의은혜를구가하고문명의새기풍이변강도시를물들여당창건105주년경축군중성조제문명실천활동을거행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중국공산당창건105주년을경축하면서6월26일珲春시에서는두개우수한개선진표창대회를소집했습니다표창대회에서는우수당원우수당무사업률군과선진기층당조직을표창했으며전시공부만당원들이선진을본보기로삼아학습을피기고따라잡고예의진취하면서새시대훈춘개방발전의격정적인실천에전면적으로뛰어들어중국식현대화훈춘의새로운편장을쏘내려가기위해단결분투하도록격려했습니다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사위원회석인림소림이회의에참석해연설했습니다시당위부석이시장이며시범구당사위원회부석이며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회의를사회했습니다시범구당삽위원회부석이며관리위원회상무부주임인리강이회의에참석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리상의도출높이올리고당의절대적으로충성하는정치적품격을고수해야합니다이론적기초를튼튼히다지고공산당원의근본과정신을지켜야합니다근본취지의식을확고히세우고인민을위한초심과사명을자각적으로실천해야하며분투의지